그러니까 제가 내가 생각을 했는데 에디군디가 이제 대통령 군인이라고 돼. 에디군디 새로 브라질인데 대전다 만대사지 기태인다지 기태인다지인데 서타고지 브라질 신 캔다고 장군 얘기인데 근데 그 사지 근데 브라질 레퍼런덤 기티 이제 코티라지 그거 했자 저기 저 강력히 그 되게 시간 되게 되게지.

제가 그래서 내가 탄 얘기하면 돼. 이제 언제 그때 우리 이제 대타고지요 군이랑 돼. 이제 근데 제가 벌레들이 캔다가 섬나리 그 해결인다 군디야 세우긴다 군디야 이제 아 벌레고 이제 잡아 투표소에 고신 그 전에서 라키 마른테 소통토리 거기가 소통고 거기 이렇게 거기가 가서 이제 세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때 성할리라 이제 신의 철권이 캔다 둘이 저기 신의 권리 national interest 기지 권리 권리자 사이 사천코 British Columbia 되게 이렇게 해줘봤지 그때 이제 Pacific Ocean 그때 이제 이제 거기 내다 Pacific Link 기지 이런데 이제 그 위쪽에 이제 뭐라고 그때 제일 통관이 나인데 신앙지 얘기 있잖아요 뒤통 사무장한테 이제 아버지 전에 통해 관계 지간데 하고 길인 사실 대비 좀 리소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제 사서고 계획을 이제 또 이제 그게 생태 느끼지 그래서 일단 나가 그냥 이제 뜨는 말이 아버지 이제 전에 통해 세계 랜드 제 근데 이제 다 세계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시간 미어로 이제 저기서 근데 누가 가장 기원 올라디에서 어떻게 거기 테일링스 포인트 게티 근데 너 대가 세기 라긴 된 대로 뒤에 두 자제게 지금 이제 이때 두 달이 또 뒤에서 이제 빌리언스 리더스 거기 그 타카니 가서 거기 게티 그다음 캐나다 이제 아메리 이제 제 거기 세계를 생각하는데 거기 제 통관이 다 타고서 제 통관이 크게 이제 내려지 투네즈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뛰어나지라 어.

이제 Zac Brown Band Lands Song 다 나가겠지. 들카 뜨자 최근 때 쟁어 대라 이제 뜨자 맨 해외인 대로 멋지 그 세대. 요즘 상황이 켜자 열나 브랜드가 그래서 키워자 앵그스 그날을 멋지 그 세대. 사실 뜨라 때는 해지 더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좀 혹시지.

이 고아나도 홀레 쪼탄 케고나다 홀레 카티 이 아이유네 쪼탄에 인데인레 베케라 쇼테 이 아이유네 시리 시리 베케라 쟤타고 이치 시리 네소테 아이유네 쪼탄에 아이유네 쪼탄에 케 아웅쿠 테킨 리쿨루 인테나 케테 베케 쟤요타 이 아이유네 고노 고 타킨 린데 시리 아시쿠타 또 케레 텐데 또 그래 캔디는 저기디 이 조선 카넷에 이 카넷에 센탈릭 오너 오산티 카넷에 is and that e March 2025 and that e yun dudes and send that 12% 하나는 오나케 percenting 대적이디 딱 알아 조선 대소 아이네 국게케디 인데티키디 and as rate Guanazulakite, e Nunavut, e Sotana, Ione Kukikitile, Tutanen Uncookikitidi. Goods Adjisho see indigenous youth see e let e Ione e Anakininquite canic Allerton Hiti. E let e Nunavut Sunday e Hanan Oat High Ione e Sotanake. Ile Ion Kokin, why Arctic Circle Assembly, E. Iceland Kute Ione, last week Ion Kute, the Kinetikidi. And that Ile Ione, Ile Anticate, Le Ione, Ion Deneca, Wakan Ione, Unquak, Guakin Takiti. And that I see Ione, Yokate, Le Ile Kati, Ione, Asita, Takine, where. Good sea unit ego conta and the kinning kute e ae elaketa equals ea unit goods a cut the elet sotanake ayun kute catch a sea ea unit cani a sick elaketa and the suinazukiti goods a sea a unit sotane white in a head in the suinazo clean as a good sea chukiti goods a unit a sea Goody chicale, see, ea goody chicale, la la honde, the cont nena killing dende, ayune a sick, ayune a sick, the hot in a cow, I mean, the conta cow gate, yakidi. Goods adjust your see, Richard Van Cam, ele, ele gachu, in clechen, in cle, ben clechanet, a talono o, thick, e canet a dink. Fats eretle, and that is to see White Horse. E let e White Horse le e dent let le one on tele e e got there. Goods a B city. Goods a see dish of false elecate. E let e booked in classic at the e Teslin, hey Haines Junction, Yukon, good day e go good daddy. Goods a dish to see. I let ka kukuti at tarika. Ticho, ticho has tonde I let meteor shower I to kuts as such ho. I a unit shooting stars I a unit dikidi kuts a ticho si ka kukuti ka karachozo. Kuts a si ticho na ka shinekushi.